0: 그때 밤에 기대랑 아프
1: 좋았다
2: 가로하게 또 따뜻해
3: All the best throwbacks 90s and more 아티야와 토아